쇼핑몰 보러 버리지 아메리카. 빅토리아 부동만. 터나나미가 보러 세크터리나 아메리카. 아, 터나는 터나이트로 보러 세크터리나 아메리카. 누군 교수? 터나 그만마다 보러 세크터리는 이렇게 버리지 않으려라. 무사히. 또 이번 크루와 나타내니.

0: 건 지금 일만하면 디자인된 거야.
1: 기사 밝힌 대지.
0: 예? 그건 내냐 비켜. 물론 고마. 여러분과 이루. 시공원천 슬픔을 친 대기들. 본인선 사바.
1: 내진 기사 밝힌 대지.
0: 하하하하. 왜 나와?
1: 가이. 하지만 마마마 가부죠. 와줄 기사 아치 대지. 신의 애만하자. 니가 내게라 내게 수정되니. 르봉과루. 대체 난 미니엄 대지수. 내치 물티플 컴퍼니 BB1. 서버다 타르비에야. 가스키엘 그만 봐. 기사 아키치와 무진 대체 미니.